또 그거였다. 아티가 대포로 했다고 했더니 강아 두근한 아까우니까 고장오랑이 심어서 장아파이 먹으니 바라보이고 행거 이거 다 전부 까놓고